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성주 당위의 포치 요구에 따라 천만 공정 경험을 참답게 학습 참고하며 향촌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의 새로운 화폭을 서둘러 그려나가야 합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운 향촌 건설은 군중의 생활 품질과 향촌의 장기적인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상적 인식을 높이고 각종 격차와 문제점을 잘 찾아내며 더욱 세부적인 부분부터 착수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실무적인 작품으로 부족한 점과 취약한 부분을 다그쳐 보완해 깨끗하고 정결한 생산 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녹화 수순을 제거하고 당지 실정에 맞게 식재 품종을 선택하며 초민들이 마당 안에 나무와 꽃을 심도록 격려하고 일상적인 관리와 보양을 강화해 창문을 열면 푸른 풍경이 보이는 아름다운 향촌 면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공 공간 관리를 강화하고 쓰레기를 무질서하게 쌓아두는 행위, 농기계를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등 공공 공간을 점유하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농촌 공공 공간을 더욱 질서 있고 더욱 산뜻하며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원 간부들은 솔선수범하는 역할을 발휘해 집 앞과 뒤, 마당과 안팎의 환경위생 청결 활동을 앞장서 전개하고 주민들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도록 이끌어 향촌 전체의 환경 면모를 절실히 향상시켜야 합니다. 박영호 등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8월 10일 2026년 훈천시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근무 전 양성 수료식이 거행됐습니다. 238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든 수업 과정을 마치고 곧 변경 기층 일선으로 달려가 1년 내지 3년간의 자원봉사를 전개하게 됩니다. 이번 양성은 8월 7일에 시작되었는데 변경 사업에 실제 입각해 위국 수변 전문 수업, 동북 항변 홍색 역사, 음악 단과, 심리 소통, 응급 처리, 인터넷 판매 실제 조작, 자질 확장 등 다원화 수업을 설치했습니다. 전문가 수업, 현장 수업, 단체 실제 훈련 등 형식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양성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이 사상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기층 사업 능력을 보완하며 변경 일터 환경에 재빨리 적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수료식 현장에서 자원봉사자 대표는 태도 표시 발언에서 양성에서 얻은 수확을 회고하고 병강에 뿌리 박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려는 청춘의 지향을 토로했습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시작된 이래 훈천시에서는 군중 수요를 출발점으로 정무 봉사 질 향상과 증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무 종합대청, 공안 정무 창구 등 봉사 진지를 통합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며 편민 봉사를 연장하고 편의 조치를 세분화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업무 처리 효율과 봉사 온도를 높여 량질의 정무 봉사로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하고 기업과 군중들의 업무 처리 난제를 절실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혼천시 정무 봉사 중심에 들어서면 각 공능 창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업무 안내 표지판이 눈에 잘 띄게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창구 사업일꾼들이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내심하고 세심하게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청은 각종 업무 처리 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심사 비준 기한을 단축하며 신청 재료를 간소화하고 상시적으로 전 과정 도움, 대행 봉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로인, 장애인 등 특수 군체에는 1대1 안내와 지원을 제공해 군중들이 여러 번 오가는 불편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상적인 창구 표준화 관리를 강화하고 봉사 규범을 세분화하며 정기적으로 업무 양성을 전개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 처리 체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공안 정무 창구 역시 문명도시 건설 보조에 맞춰 여름방학 정권 발급 성수기와 군중들의 타지역 출행 등 빈번한 수요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특색 있는 편민 봉사를 출범했습니다. 여름방학 학생 증권 발급 녹색 통로를 개설하고 신분증, 례권 등 증권 업무를 처리를 분류해 학생들의 대기 시간을 줄였습니다. 연장 봉사, 명절 휴가일 당직 봉사를 시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학원 훈촌 방천 삼강 국제 관광그룹 이완 회사에서 공동 주관한 2026 변경도시 스타 발굴 예술로 훈촌을 빛내 2026 전민 재능 선발전 성악 예선이 그늘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노래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며 우렁찬 노래소리로 변경 소소시의 풍채를 전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 사회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신청 접수를 받으며 참가 요구가 낮고 연령, 민족, 국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접수 시작 이후 사회적 반향이 뜨거웠는데 수많은 노래 애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했으며 참가 선수는 전 연령층 각 업계를 포함했습니다. 재학생, 직장인, 중장년 문예 애호가, 조선족, 민간 가수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으며 경연 공목과 장르는 경전 홍가, 류행 가요, 민족 특색 가곡, 벨칸토 작품 등으로 다채롭고 풍부했습니다. 선수들은 진정을 담아 표현했고 맑고 구성지고 우렁차고 은란 노래소리는 무대 아래 관중들의 끊임없는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기자가 기상 부문으로부터 요약한 데 따르면 이번 주 8월 10일부터 16일 총체적 날씨 추세는 기온이 좀 높고 강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22.5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0.9도 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온은 비교적 평온하며 최고 기온은 일반적으로 섭씨 26도 내지 29도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15mm 내지 20mm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10mm 가량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13일부터 16일에는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훈천시 기상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떨어지므로 각 관련 부문에서는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와 행인은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으므로 각 향진에서는 정강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병충해 감축 예방 퇴치와 농작물 전복 방지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이번 주 전개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비교적 쌀쌀하므로 도시와 향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적시에 옷을 증감해 감기 등 호흡기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도로에 물이 고인 곳은 모두 에둘러 가야 하며 수면에 소용돌이가 보이면 맨홀 뚜껑이 류실된 것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보행 시 건물 벽면에 붙어 이동하고 가로등 주 변압기 노출된 전선을 피해 감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타워 크레인, 낡은 가림막, 고공 현수물로부터 멀리 떨어지어 소나기 및 고공 낙하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 립체 교차로 터널, 교각 아래에서 비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구역은 물이 급속도로 차오르기 때문에 사람이 고립되거나 차량이 잠기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에 놀러 갈 때에는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계곡 지역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계곡에서 요란한 굉음이 들리면 즉시 계곡 방향과 수직인 산비탈의 높은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일전에 훈천시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음식 안전에 중시를 야생버섯 식탁에 올리지 말아야를 주제로 과학보급 선전활동을 거행했습니다. 활동은 선전수첩 발급, 현장 의문 해답 등 방식을 통해 독버섯의 위해성과 긴급구조 지식을 보급하고 시민들에게 야생버섯을 따거나 구매하지 말고 식용하지 않음으로써 식품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편집의 태미연, 방송의 전원국이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청취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엄전조당위부석이며시당위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서기인림소림이하다문향신화촌평화촌신흥촌에심입해아름다운향촌건설사업에대해현지에서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2026년훈촌시대학생자원봉사서부계획위국수변프로젝트자원봉사자근무전양성수료식이거행됐습니다전민공동건설전민공유전국문명도시건설전문안입니다오늘은훈촌정무봉사중심에서따뜻한해민봉사로전국문명도시건설에조력한다는내용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8월10일조당위부석이며시당위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서기인림소림이하다문향신화촌평화촌신흥촌에심입해아름다운향촌건설사업에대해현지에서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습근평종서기의종료연설종료지시정신을깊이있게학습관철하고성주당위의포치요구에따라천만공정경험을참답게학습참고하며향촌주거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해살기좋고일하기좋은아름다운향촌의새로운화폭을서둘러그려나가야합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아름다운향촌건설은군중의생활품질과향촌의장기적인발전과관련된중요한사업입니다사상적인식을높이고각종격차와문제점을잘찾아내며더욱세부적인부분부터착수하는데중점을두어실무적인작품으로부족한점과취약한부분을다그쳐보완해깨끗하고정결한생산생활환경을조성해야합니다록화수순을제거하고당지실정에맞게식재품종을선택하며초민들이마당안에나무와꽃을심도록격려하고일상적인관리와보양을강화해창문을열면푸른풍경이보이는아름다운향촌면모를만들기위해노력해야합니다공공공간관리를강화하고쓰레기를무질서하게쌓아두는행위농기계를아무렇게나방치하는등공공공간을점유하는문제를전면적으로정비해농촌공공공간을더욱질서있고더욱산뜻하며더욱아름답게만들어야합니다당원간부들은솔선수범하는역할을발휘해집앞과뒤마당과안팎의환경위생청결활동을앞장서전개하고주민들이생활습관을개선하도록이끌어향촌전체의환경면모를절실히향상시켜야합니다박영호등이활동에참가했습니다8월10일2026년훈촌시대학생자원봉사서부계획위국수변프로젝트자원봉사자근무전양성수료식이거행됐습니다238명의자원봉사자들이모든수업과정을마치고곧병경기층일선으로달려가1년내지3년간의자원봉사를전개하게됩니다이번양성은8월7일에시작되었는데병경사업에실제입각해위국수변전문수업동북항변홍색역사음악단과심리소통응급처리인터넷판매실제조작자질확장등다원화수업을설치했습니다전문가수업현장수업단체실제훈련등형식을종합적으로운영해양성에참가한자원봉사자들이사상기초를튼튼히다지고기층사업능력을보완하며병경일터환경에재빨리적응하도록도와주었습니다수료식현장에서자원봉사자대표는태도표시발언에서양성에서얻은수확을회고하고병강에뿌리박고군중을위해봉사하려는청춘의지향을토로했습니다전국문명도시건설사업이시작된이래훈촌시에서는군중수요를출발점으로정무봉사질향상과증효를추진하고있습니다정무종합대청공안정무창구등봉사진지를통합하고업무처리절차를최적화하며편민봉사를연장하고편의조치를세분화하면서전방위적으로업무처리효율과봉사온도를높여량질의정무봉사로문명도시건설에조력하고기업과군중들의업무처리난제를절실히해결하고있습니다 혼천시 정무봉사 중심에 들어서면 각 공능 창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업무 안내 표지판이 눈에 잘 띄게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창구 사업일꾼들이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내심하고 세심하게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 각종 업무 처리 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심사 비준 기한을 단축하며 신청 재료를 간소화하고 상시적으로 전 과정 도움, 대행 봉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특수 군체에는 1대1 안내와 지원을 제공해 군중들이 여러 번 오가는 불편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상적인 창구 표준화 관리를 강화하고 봉사 규범을 세분화하며 정기적으로 업무 양성을 전개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 처리 체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공안 정무 창구 역시 문명도시 건설 보조에 맞춰 여름 방학 정권 발급 성수기와 군중들의 타지역 출행 등 빈번한 수요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특색 있는 편민 봉사를 출범했습니다. 여름 방학 학생 정권 발급 녹색 통로를 개설하고 신분증, 의뢰권 등 증권 업무를 처리를 분류해 학생들의 대기 시간을 줄였습니다. 연장 봉사, 명절 휴가일 당직 봉사를 시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군중들을 대상으로 방문 정보 수집, 방문 증권 발급 봉사를 제공했으며 발급 완료된 증권은 무료로 우편으로 집까지 배송해 주었습니다. 또한 봉사 레이 업무 기능 양성을 경상적으로 전개해 높은 자질의 민경 보조 경찰 봉사 대우를 구축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천시에서는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장벽점으로 대청 종합봉사와 공안 전문 봉사 연동 경로를 원활히 하고 편민 봉사 형식을 풍부하게 하며 효율적이고 친절하며 온도가 있는 정무 봉사를 실제에 시달해 정무 봉사의 질적 향상과 성격으로 전국 문명도시 건설의 바탕색을 더욱 빛낼 방침입니다. 훈천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훈천시 문화관 훈천 방천 3강 국제관광그룹 이완회사에서 공동 주관한 2026 변경도시 스타 발굴 예술로 훈천을 빛내 2026 전민 재능 선발전 성악 예선이 그늘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노래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며 우렁찬 노래소리로 변경 소소시의 풍채를 전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 사회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신청 접수를 받으며 참가 요구가 낮고 연령, 민족, 국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접수 시작 이후 사회적 반향이 뜨거웠는데 수많은 노래 애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했으며 참가 선수는 전 연령층 각 업계를 포함했습니다. 재학생, 직장인, 중장년 문예 애호가, 조선족, 민간 가수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으며 경연 공목과 장르는 경전 홍가, 류행 가요, 민족 특색 가곡, 벨칸토 작품 등으로 다채롭고 풍부했습니다. 선수들은 진정을 담아 표현했고 맑고 구성지고 우렁차고 은란 노래소리는 무대 아래 관중들의 끊임없는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기자가 기상 부문으로부터 요약한 데 따르면 이번 주 8월 10일부터 16일 총체적 날씨 추세는 기온이 좀 높고 강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22.5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0.9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온은 비교적 평온하며 최고 기온은 일반적으로 섭씨 26도 내지 29도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15mm 내지 20mm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10mm가량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13일부터 16일에는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훈천시 기상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떨어지므로 각 관련 부문에서는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와 행인은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으므로 각 향진에서는 정강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병충해 감축 예방 퇴치와 농작물 전복 방지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이번 주 전개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비교적 쌀쌀하므로 도시와 향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적시에 옷을 증감해 감기 등 호흡기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도로에 물이 고인 곳은 모두 에둘러 가야 하며 수면에 소용돌이가 보이면 맨홀 뚜껑이 유실된 것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보행 시 건물 벽면에 붙어 이동하고 가로등 주 변압기 노출된 전선을 피해 감전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타워 크레인 낡은 가림막 고공 현수물로부터 멀리 떨어지어 소나기 및 고공 낙하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합니다.

구매하지 말고 식용하지 않음으로써 식품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편집의 태미원, 방송의 전원국이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목요일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목요일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염전주당이부속이며시당이서기시범구당삽위원회서긴림서림이반석진맹룡촌류정촌신농촌에심입해아름다운향촌건설사업에대해현지에서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군주시19기인대상무위원회제32차회의가소집됐습니다제25회중국장촌국제농업식품박람회가8월14일부터23일까지거행됩니다아래상세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8월11일주당이부속이며시당이서기시범구당삽위원회서긴림서림이반석진맹룡촌류정촌신농촌에심입해아름다운향촌건설사업에대해현지에서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습금형정석의중요연설중요지시정신을깊있게학습관철하고성주당의보치요구에따라전만공정경험을참답게학습참고하며향촌주거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해살기좋고일하기좋은아름다운향촌을전력으로건설해야합니다아래상세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아름다운향촌건설은농민들의아름다운생활에대한간절한기대에부응하는것이며명실상부한해민공정입니다당건설인솔로기반을강화하는것에초점을맞춰촌급조직체계를건립건전히하고당원들의선봉모범역할을충분히발휘하며당원들의앞장서서집앞과뒤

정원 안팎에 환경위생 청계를 전개해 고품질 단건설로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환경 정비로 면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도랑의 퇴적물, 잡동사니 무단 적치, 무단 설치, 건축, 무질서한 주차 등 두드러진 문제에 모를 박고 상시적으로 전면적인 정비를 실시하며 농촌 주거 환경에 장기적인 관리 보호 기제를 보완해 농촌 환경 전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기초 건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춰 농촌 도로 개선, 녹화 조명 시설, 물 공급 및 오수 배출 시설 개조 등 기초 시설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향촌 공공봉사 부대 시설을 다구지역 보완해 경성 시설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기층 치리에 초점을 맞춰 향풍을 우수히 하고 풍속을 바꾸는 사업을 중심적으로 추진하며 군중들의 판장자 등 촌내 공공재물을 자각적으로 관리 보호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문명 향풍, 량환 가풍, 순박한 민풍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박용호 등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8월 11일 CJ19기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박철만을 군촌시정부 부시장 대리시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왕사용, 동영리, 려화, 왕연, 시인대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들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당조석이 진항발, 시당이 상무위원이며 시교율검사위원회 서기 시감찰위원회 대리주임인 왕홍윤, 시당이 상무위원이며 시정부 부시장인 관아비, 시민법원 원장 박향자, 시민검찰원 검찰장 리영우, 각 향진 인대주석 가두인대 사업위원회 책임일꾼, 시인대 각 전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각 위원 판공실 책임일꾼 등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리강이 회의를 사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7월 30일 중공청 정치국 회의 정신과 습금형 정서기가 당회 인사 좌담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훈춘시민 정부의 2026년 재력 예산 배치 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의했으며 시향 량급 인대 기반금 선거위원회 구성인원 개별적 조정 임명에 관한 결정 초안을 표결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혼춘의 대외 개방과 변경 발전 실제를 입각해 직책 이행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높은 수준의 인대 사업으로 전시 발전의 대외 국면에 봉사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감독을 전개하고 예산 집행, 대상 건설, 민생 보장 등 중점 사업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시향 량급 인대 기부금 선거를 엄격히 추진하고 기부금 규율을 엄수하며 전 과정 인민 민주를 충분히 발양해 선거의 평온과 질서, 기강과 공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사 인면을 규범적으로 잘하고 임명된 인원들의 법치의식, 책임의식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합니다. 주동적으로 담당하고 대표 군중과 긴밀히 연계하며 민지와 민의를 집결하고 인대 제도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훈춘의 대외 개방과 변경 지역의 안정 발전에 인대의 역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인사 인면을 진행했습니다. 제25회 중국 장춘 국제 농업 식품 박람 교육회 뉴스 발표회가 그릴 장춘시에서 거행됐습니다. 속에 따르면 전시회는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장춘 농업 박람회에서 거행되며 현재 투자 유치 모집 전시는 이미 기본적으로 완성됐고 각항 준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새시대 길림 현대화 대농업 시범거지 구축을 주제로 7대 특색 전시 구역을 설치하고 국내외 500여 개 기업을 초청해 전시회에 참가시킵니다. 역대 전시회와 비교해보면 이번 전시회의 농업 전시구역 면적은 13,000평방미터 늘어나 49,000평방미터로 확대됐으며 1호 전시청에는 장춘 현대화 도시권 전시구역을 새로 추가해 장춘 길림 사평 려원 등 4개 지역의 농업 일체화 발전 성과를 집중적으로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회의 중점 전시관인 전국농업정품관은 25개 성량질 기업을 초청해 전시회에 참가시키는데 길림 잎살, 장백산 인삼, 쌍양 꽃사슴 등 길자호의 존 제품을 둘러싸고 처음으로 농업박람회 발표, 품질 검측 보급 등 활동을 출범시켜 제품의 판로를 넓히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조력합니다. 이와 함께 리옥 원사 등 전문가 팀을 초청해 균교 과학기술, 흙토지 보호, 무인 농기계 등 방면의 연구 성과를 가져오고 30여 개 대학교, 과학연구원과 연합으로 량질, 종질 자원, 지혜 농업 등 혁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전시합니다. 이 밖에 전시회는 또 특색 화훼단지 전시구역

0: 역을 구축해 특색 산업과 소비 시장을 더욱 잘 접목시키게 됩니다.
1: 기자가 군촌시 민정국 혼인등기처로부터 려한 데 따르면 군촌시에서는 질속 혼인등기 온라인 예약을 이미 정식으로 가동해 신혼 부부들이 낭만적인 명절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0: 묘해한 데 따르면 8월 19일 질속 당일에 혼인 등기를 할 계획인 신혼 부부들은 기사판 위챗 미니 프로그램에서 사전에 예약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광범한 신혼 부부들이 특수한 명절에 등기하려는 아름다운 염원을 만족시키고자 군촌시 민정국 혼인 등기처에서는 연장 봉사를 출범하게 되는데 당일 봉사 시간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조정해 신혼 부부들에게 최대한의 편리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밖에 질속 당일 훈초시 민정국 혼인등기처에서는 또 모옥 마을에 순회 등기처를 설립하고 과학적으로 분류해 수속 효율을 높이며 변민 봉사를 갈증 최적화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또 낭만 필수 방문지를 설치하고 특색 소통 활동을 전개하며 신혼 부부들에게 전속 혜택을 증정해 넘치는 의식감으로 신혼 부부들이 질속 명절에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새기게 할 방침입니다.
1: 생태 경무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청소년 여름방학 법제안전 교육을 착실하게 전개하고자 그릴 군초시 해동가도 용림사회구역에서는 길림성 공안청 삼림공안국 군촌 삼림공안군국 군초시 제일소학교와 연합으로 여름방학 경영연학실천활동을 전개했습니다.
0: 활동에서 훈촌 삼림공안분국에서는 특색있는 생태보호 소과당을 구축해 야생 동식물 보호, 삼림방화 진화 상식, 삼림 관련 법률 법규 등 내용을 설명하고 변경 생태보호의 중요한 의의를 선전 보급했습니다. 재검 환절에는 소통 수업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각종 경찰용 장비를 전시한 동시에 실제 조작 시연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연합활동은 생태과학 보급, 법제교육, 실경체험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해 청소년들이 몰입식 학습과정에서 지식을 쌓고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훈촌 삼림공안분국에서는 경찰, 학교, 사회연동 기제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전민이 참여하고 공동으로 생태안전을 수호하는 량환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1: 전국 무명도시 건설 사업에서 일부 소구역의 복도에는 잡동사니를 쌓는 현상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구역의 주거 환경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홀씨할 수 없는 안전 우환으로 되고 있습니다.
0: 기자는 적지 않은 주민들이 별리를 도모하고서 방치된 자전거, 청소도구 등 잡동사니를 계단 입구에 쌓아두어 공용 공간을 차지하고 넓은 분산 통로는 잡동사니가 쌓인 개인 창고로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도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일단 화재 등 돌발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쌓여있는 잡동사니는 주민들의 대피와 구조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광범한 주민들이 즉시 자체 조서와 시정을 전개해 제때 복도 안에 쌓아놓은 잡동사니를 정리할 것을 바랍니다. 공용 공간을 사유지로 여기지 말고 함께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름철 기온이 높고 구름 낀 하늘이 펼쳐지거나 비 소식이 들릴 때에는 습도가 높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식중독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식중독균은 냉장이나 냉동 상태에서도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냉장고를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되고요. 덥다고 찬 음식 많이 드시면 위장도 질병에 걸리기 쉬운 만큼 따뜻한 음식으로 기온과 비위 기능을 돋워주고 무엇보다도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6도. 춘화,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5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6도. 양포,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6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6도. 경신,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4도. 반석,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6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27도. 영안,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7도.